0: 사냐구나. 우리 약도 사냐구나.
1: 에이, 아도노.
0: 메라세.
1: 마 아도노 나비소.
0: 예스.
1: 아자바 와투이. 아도노 나비소.
2: 아무토니.
3: 마이티티.
1: 파데오 아바타노.
0: 미라스
1: 마와노
0: 브라미스 로라스 타뇨무나
1: 에라디